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SBS Music.
4: Music.
3: Music. 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 K-POP 베스트 히트 트랙.

0: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정확한 뉴스,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호주 한인사회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1: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0: SBS Audio.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2: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3: SBS Chill.
4: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5: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6: SBS Hindi uplabdh karwata hai.
7: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0: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8: sbs.com.au/audio.
9: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K-Wave Sunday 최고의 히트곡만 모았습니다.

0: 와우! K-POP 히트곡과 명곡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최고의 플레이리스트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K-WAVE SUNDAY에서 만나보세요.
1: One second, you're enjoying your first day off in forever. Then, mid-lunch, your phone buzzes. A window's been broken at home, and you're miles away. In one second, everything can change. That's why

0: ADT offers security systems with 24/7 monitoring, with tech that helps first responders prioritize your emergency. And with the ADT Plus app, you can stay informed and in control of your home from virtually wherever you are. When every second counts, count on ADT. Visit ADT.com to learn more.
1: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2: 한국어 프로그램의 K-Wave Sunday. 지금 함께하세요.

SBS 오디오 앱,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